0: 謝るとは。
1: 무슨 영화 탔었는데.
0: 아, 망 뜨거.
2: 아, 화, 힐레레.
1: 던지학이는 팀을 끌어.
0: 자, 저, 던지학이 또.
2: 던지학이.
0: 이 도촌 바인자가, 그, 도촌 로야 허이 함들스 도스, 임도 막네. 인천 뭐 사이 흥가싸. 대? 질밀, 허이 질밀 벌쳐놓은 거요. 자, 누구 야득지 아솔, 야득지 아솔, 많이 임았을 땐. 담바 다르자는 히든 언 우스큰 바고득쓴 바.
1: 담바 다르자는.
0: 대.
1: 1760년대
0: 자, 우리 야겠지.
2: 오, 야겠지. 1760년대.